0: Korea Center 지네아 3 이렇게 클라이언트 플라이트 3-4-0
1: Japan Air 3, climb level 340.
0: Climb level 340, Japan Air 3.